대해서는 한계 사건 이중 처벌을 시달하고 배후의 지법 관대, 부당 리익, 실직 독직, 사심으로 인한 법 왜곡 등 행위를 깊이 파고들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관련 지역에서는 네 가지를 방과하지 말고 시정을 틀어지며 문제 우환이 전부 제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가 아닌 사고로 여기고 문제를 유추해내면서 조사 정돈을 전개해야 합니다. 기재를 보완해 장기 효과 7위를 실현하고 사자 책임과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를 세분화해 기업의 실제 통제 일꾼의 책임을 다지고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일터 안전의 제일 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집법 검사를 강화하고 개진하며 문제 우환을 발견하면 주시하여 시정하고 제대로 고칠 때까지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시시각각 방심할 수 없는 책임감을 유지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힘써 경계하며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거나 2차 전달자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항상 일선에 심입해 공개 및 비공개 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들어주고 구체적인 것을 들어주며 끝까지 들어주는 양호한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재빈곤과 빈곤 유발 상시와 방지 기재를 총괄 건립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촉진할 때 관한 실시 의견을 잘 시달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올해 홍수 재해가 농민 군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구조 지원 조치를 제때 정밀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각급 농업 办公室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정기적으로 진전을 통보하고 문제를 분석하며 시달을 추진해야 하고 각 책임 단위에서는 정책 자금 지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조직 부문에서는 촌주재 제일서기와 공작대를 우선 배치하고 강화하며 교율검사 감찰기관에서는 감독관리 책임을 짊어지고 향촌진흥 영역의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스리며 더 엄격히 관리하고 더 세밀하게 들어줘 모든 지원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달되고 모든 지원 자금이 진정으로 농민 군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공정 공무원의 새시대 사회사업을 강화할 때 관한 의견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고효율 7위로 고품질 발전과 고수순 안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사회사업의 체제 기재를 건전화하고 신흥 분야의 당건설을 실속 있게 틀어주며 당건설로 기층 7위를 인솔하는 것을 강화하고 군중을 결집하고 봉사하는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기층의 부담을 줄이고 동력을 부여하며 사회사업 일꾼 대우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사업의 전문화 봉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하다문양 마적달촌 제약산 이천에서는 향촌 레저 휴가를 주요 방향으로 특색 식당, 민속 민박을 건설했으며 충전기 등 기초 시설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기지는 캠핑과 연학을 수용하는 기초상에서 지속적으로 문화관광의 새 항목을 기획하고 조선족 민속 요소를 융합해 관광객들의 출행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다문양 하산촌에는 옛 학교 건물을 개조해 만든 유산 캠핑 기지가 독특한 특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지는 옛 하산 소학교의 유휴 자원을 활성화해 수상락원, 우주 캡슐 민박, 인공 폭포 등 다양한 공간을 전력으로 구축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흡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다문양에서는 각 촌의 경영 주체들이 문화 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민속 문화의 내포를 깊이 발굴하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하며 부대 봉사를 끊임없이 최적화해 근교 향촌 관광의 명함장을 빛내므로써 문화 관광 산업으로 향촌 진흥에 동력을 주입할 방침입니다. 훈춘시 중의병원 골상과 치료실에서 주임 권혁이 진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통증 부위를 손끝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막문 문자를 통해 증상을 진단한 뒤 상태 맞춰 침구 치료와 물리치료 등 중의학 적합 기술을 시행합니다. 또한 환자에게 가정에서의 관리법과 재활 운동 요령을 꼼꼼히 설명하고 불안한 마음까지 세심하게 보듬고 있습니다. 의사 직업에 종사한 이래 합리적인 검사와 약물 사용을 견제하고 경제적이고 적절한 진료 방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군중들의 진료 부담을 절실히 줄였으며 의료 분쟁 연건, 봉사 민원 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훈천시 인민병원 산부인과 병실에서는 부주임 의사 정리가 아침 회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병력 기록을 손에 든 그녀는 환자의 침상 곁으로 다가가 산모의 회복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산후 회복과 모유 수유 등 주의 사항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응급진료와 응급구조, 전문진료부터 기층순환 진료와 건강과학보급, 문명도시 건설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의무사업일꾼들의 분명한 발걸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하얀 가운에는 평생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광범한 의무사업일꾼들이 계속해 의사로서의 초심을 지키고 업무 능력을 갈고 닦으며 유민정서를 깊이 간직해 건강군촌 건설과 변경군중의 생명건강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8월 19일, 랑만 칠석 명절을 맞아 많은 신혼부부들이 랑만적인 전통 명절에 혼인 등기를 하면서 특별한 의식감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간직하고 손잡고 잠실한 혼인 생활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군촌시 민정국 혼인 등기 대청회는 따뜻하고 랑만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옷을 알심대로 정리하고 등기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며 내심한 인도하에 등기표 작성, 심사, 선서, 증권 발급 등 모든 과정을 질서 있게 완성했습니다. 빨간 결혼증을 받은 후 신혼부부들은 분분히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칠석 명절만의 랑만과 행복, 인생의 중요한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릴 마천자 변경 파출소에서는 국가2급 보호 동물인 야생 새끼노루 한 마리가 집과 담장의 틈새에 갇혔다고 군중들의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민경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군중을 대피시키고 새끼 노루를 성공적으로 구출해 즉시 리모 보호 부문에 이송했습니다. 현재 새끼 노루는 진일보로 되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완치 후 산림에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오늘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이상무위원회회의가소집됐습니다군초시하다문양에서산소생태와민속자원을깊이발굴해농가락캠핑기지등다양한레저공간을구축함으로써향촌관광발전의활력을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스쿰평정서기가중공중앙정치국제27차집단학습시한중요연설정신을참답게학습터득하고실제와결봉해시다를잘들어줘야합니다습근평강군사상을깊이관철하고당이무상을관리하는정치책임을짊어져야합니다군과지방간의개혁임무를추진하고군과지방의수요전목계획전목사업전목역량전목을갈증강화하고함력을더욱잘결집시켜야합니다군정군민단결을공고히하고부대가계속옹정애민의영광스러운전통을발양하도록추동하며시종여일지방경제사회발전을지지해야합니다각급당위정부에서는국방과군대건설을지지하는것을본분내일로삼고응당한책임으로삼으며부대장병들의든든한후원자로되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습근평정수기는강태민동지탄신백돌기념대회에서중요연설을발표하고전당이강태민동지의숭고한품격을학습하고중국특색사회주의사업을부단히전진시킬것을호소했습니다전선각급당조직에서는습금형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마음을모으고영혼을주조하며실제행동으로두가지확립을충성스럽게옹호하고두가지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총 지도 간부 생태 환경 손해 책임 추궁 방법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왜 책임을 추궁하는가, 언제까지 추궁하는가, 누가 책임을 추궁하는가 등 관건적인 요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각종 생태 환경 손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대한 조사하고 실직과 책임을 추궁하며 절같은 집행으로 절같은 교율을 수호하고 책임 시달을 강제로 추진하여 생태 환경의 질이 좋아질 수만 있고 나빠지면 안 되는 강성 최저선을 지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중앙안전생산심사순찰조는 우리 성의 중대사고 잠재적 우한 책임 추궁 및 문책 교부 문건을 인계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각성을 받고 교훈을 섭취하며 정치적 립지를 갈증 높이고 이민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젖자리에 두고 최저선을 절실히 지켜야 합니다. 책임 추궁과 문책을 엄격히 추진하고 중대사고 우환에 대해 일일이 근원을 찾으며 기업 단위 및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한계 사건 이중 처벌을 시달하고 배후의 집법 관대, 부당 리익, 실직 독직, 사심으로 인한 법 왜곡 등 행위를 깊이 파고들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관련 지역에서는 네 가지를 방과하지 말고 시정을 틀어지며 문제 우환이 전부 제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가 아닌 사고로 여기고 문제를 유추해내면서 조사 정돈을 전개해야 합니다. 기재를 보완해 장기 효과 질의를 실현하고 사자 책임과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를 세분화해 기업의 실제 통제 일꾼의 책임을 다지고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일터 안전에 제일 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집법 검사를 강화하고 개진하며 문제 우환을 발견하면 주시하여 시정하고 제대로 고칠 때까지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시시각각 방심할 수 없는 책임감을 유지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힘써 경계하며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거나 2차 전달자 역할이 그쳐서는 안 되며 항상 일선에 심입해 공개 및 비공개 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들어지고 구체적인 것을 들어지며 끝까지 들어지는 량화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재빈곤과 빈곤 유발 상시와 방지 기재를 총괄 건립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촉진할 때 관한 실시 의견을 잘 시달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급 당뇨와 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올해 홍수 재해가 농민 군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구조 지원 조치를 제때 정밀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각급 농업 판공실,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정기적으로 진전을 통보하고 문제를 분석하며 시달을 추진해야 하고 각 책임 단위에서는 정책 자금 지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조직 부문에서는 촌주제 제일서기와 공작대를 우선 배치하고 강화하며 교율검사감찰기관에서는 감독관리 책임을 짊어지고 향촌진흥 영역의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스리며 더 엄격히 관리하고 더 세밀하게 들어주어 모든 지원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달되고 모든 지원 자금이 진정으로 농민 군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공정 공무원의 세실의 사회사업을 강화할 때 관한 의견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고효율 질의로 고품질 발전과 고수순 안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사회사업의 체제 기재를 건전화하고 신흥 분야의 당건설을 실속 있게 틀어주며 당건설로 기층 질의를 인솔하는 것을 강화하고 군중을 결집하고 봉사하는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기층의 부담을 줄이고 동력을 부여하며 사회사업일꾼 대우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사업의 전문화 봉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하다문양 마적달촌 제약산 이천에서는 향촌 레저 휴가를 주요 방향으로 특색 식당, 민속 민박을 건설했으며 충전기 등 기초시설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기지는 캠핑과 연학을 수용하는 기초상에서 지속적으로 문화관광의 새 항목을 기획하고 조선족 민속 요소를 융합해 관광객들의 주행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다문양 하산촌에는 옛 학교 건물을 개조해 만든 유산 캠핑 기지가 독특한 특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지는 옛 하산 소학교의 유휴 자원을 활성화해 수상락원, 우주 캡슐 민박, 인공 폭포 등 다양한 공간을 전력으로 구축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흡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다문양에서는 각 촌의 경영 주체들이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민속 문화의 내포를 깊이 발굴하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하며 부대 봉사를 끊임없이 최적화해

예, 근교 향촌 관광의 명함장을 빛내므로서 문화관광 산업으로 향촌 진흥에 동력을 주입할 방침입니다. 홍천시 종이병원 골상과 치료실에서 주임 권혁이 진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통증 부위를 손끝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막문 문자를 통해 증상을 진단한 뒤 상태 맞춰 침구 치료와 물리치료 등 중약 적합 기술을 시행합니다. 또한 환자에게 가정에서의 관리법과 재활 운동 요령을 꼼꼼히 설명하고 불안한 마음까지 세심하게 보듬고 있습니다. 의사 직업에 종사한 이래 합리적인 검사와 약물 사용을 견제하고 경제적이고 적절한 진료 방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군중들의 진료 부담을 절실히 줄였으며 의료 분쟁 연건, 봉사 민원 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촌시 인민병원 산부인과 병실에서는 부주임 의사 정리가 아침 회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병력 기록을 손에 든 그녀는 환자의 침상 곁으로 다가가 산모의 회복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산후 회복과 모유 수유 등 주의 사항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응급 진료와 응급 구조, 전문 진료부터 기층 순회 진료와 건강 과학 보급, 문명 도시 건설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의무 사업 일꾼들의 분망한 발걸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하얀 가운에는 평생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광범한 의무 사업 일꾼들이 계속해 의사로서의 초심을 지키고 업무 능력을 갈고 닦으며 유민 정서를 깊이 간직해 건강 군촌 건설과 변경 군중의 생명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8월 19일, 랑만 칠석 명절을 맞아 많은 신혼부부들이 랑만적인 전통 명절에 혼인 등기를 하면서 특별한 의식감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간직하고 손잡고 참신한 혼인 생활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훈촌시 민정국 혼인등기대청에는 따뜻하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옷을 알심대로 정리하고 등기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며 내심한 인도하에 등기표 작성, 심사, 선서, 증권 발급 등 모든 과정을 질서 있게 완성했습니다. 빨간 결혼증을 받은 후 신혼부부들은 분분히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칠석 명절만의 낭만과 행복, 인생의 중요한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근일 마천자 변경 파출소에서는 국가 2급 보호 동물인 야생 새끼노로 한 마리가 집과 담장의 틈새에 갇혔다고 군중들의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민경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군중을 대피시키고 새끼 노루를 성공적으로 구출해 즉시 리모 보호 부문에 이송했습니다. 현재 새끼 노루는 진일보로 되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완치 후 산림에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매체가본珲春전문란입니다오늘은연변에서개방동력에너지를지속적으로방출해대외무역경제를대폭성장시키고있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珲春시공안국에서폭력배악세력제거전문투쟁심화동원포치회의를소집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올해일에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북향개방의전략적기회를틀어주고종합보시구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의여러가지정책과혜택을충분히방출해대외무역의기본판을안정시키고신흥업태를육성하며시장조치를튼튼히하고다국통로를원활히해대외무역양의질적향상과구조의지속적인최적화를추동해왔습니다아래길림위성텔레비전길림뉴스연합보도의보도를보내드리겠습니다珲春동북아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의동북아국제상품성에는만여종의수입상품이진열되어있습니다다국전자상거래체험호신무역면세수입상품할인등방식을비로대외무역수출입다국전자상거래산업의비약적인성장을실현했습니다올해상반기珲春다국전자상거래무역액은전년동기대비 106.9% 증가했습니다국산품가구 3C 디지털경공업백화등제품은珲春통상구를통해유럽시장으로빠르게발송되고있습니다통상구통관과물류동력부여방면에서연변주에서는지속적으로무역모식을혁신하고통관봉사를최적화하며통상구전천후예약통관사전기계검사신선화물녹색통로등일련의편리화계획을종첩했는바다국물류운행효율무역통관편리도가현저히향상됐습니다목전에연변주의대외무역경제는이미대중수입의기본안정특색수출의증가량확대신흥업태의성장속도제고의발전구도를형성했습니다수입측면에서珲春에서는전국신선한심해수산물집산의핵심주의를지속적으로공고히하고킹크랩대게등신선제품은녹색통로를거쳐빠르게통관돼고효율로전국시장에유통되고있습니다수출측면에서국산자동차완성차및부품수출은전년동기대비대폭상승해대외무역성장의새로운

0: 엔진으로 됐습니다. 다국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품목이 부단히 풍부해지며 통상국의 경제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주 첫 도시구역 다국전자 상거래 보세 전시 집산 중심이 연결에 착지돼 운영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영거리 체험, 온라인 편리 글로벌 구매의 새로운 소비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황의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 전개에 관한 결책 포치와 전국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화상회 요구를 깊이 관철 시달하고자 그늘의 훈춘시 공안국에서는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 동원 포치 회의를 소집하고 전시 공안기관에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사업에 대해 재동원, 재배치, 재책임 시달을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폭력배 악세력 제거 투쟁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관할 구역의 치안 안정을 수호하고 군중들의 안거 락업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전체 공안 민경 및 보조 경찰들은 정치적 입지를 절실히 제고하고 해이 사상을 견결히 두절하며 시종 폭력배 악세력의 위법 범죄에 대해 강력히 타격하는 고압적인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훈춘 공안국에서는 중점 업종 분야와 군중들의 반응이 강렬한 치안 문제에 모를 박고 폭력배 악세력 관련 단서를 깊이 파고들며 중대 사건과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폭력배 악세력을 정밀하게 타격하게 됩니다. 다소 경찰력 연동 체계를 건립 건전히 하고 사업 책임을 다지며 폭력배 악세력 제거를 상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추동하게 됩니다. 군중 신고 경로를 확대하고 선전 인도를 강화하며 군중 방어 지리 합력을 결집하고 투쟁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더욱 고수준의 평안 훈춘 건설을 위해 튼튼한 보장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19일 훈촌시에서는 제6회 좋은 인연을 맺고 변경해서 사랑을 키워 섬에서 약속 청년 교류 친목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서 13쌍의 청년이 인연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활동은 35세 이하 기업 사업 단위의 미혼 청년 종업원 주둔부대 미혼 청년 장병 및 수변 민경을 대상으로 전개됐습니다. 대오 분조, 팀장 선발 등 기초 교류 소통 환절을 마련해 활동에 참가한 청년들이 빠르게 어색함을 깨고 서로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도와 청년들이 용감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다채로운 집단 활동을 통해 미혼 청년들에게 서로 만나고 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을 뿐만 아니라 변경 지역의 따뜻한 정서적 분위기를 가해층 조성했습니다. 훈촌시 청공회에서 주최와 훈촌 강심도 오락유한 회사에서 주관, 고나 출입경 변방 검사소, 훈촌시 민정국 혼인 등기처의 협조로 개최된 이번 활동은 변강 청년 종업원들의 혼인 연애와 교우의 난제를 절실히 해결하고 문명하고 건강한 교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그 취지를 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들이 흥변 부민 변경수호 공고의 시대 사명을 이해하도록 이끌고 학교와 지방 간의 협력 교육을 주동하고서 그늘의 려운형 경제직업기술학원 사생 대표들은 훈촌시를 찾아 변강 기층 국정 시찰 및 학교 지방 공동 건설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 영안진 분관지도 일꾼이 진해 기층 치리 향촌 건설 서부기획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전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영안진 정부 서부기획 자원봉사자 및 학생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하면서 학교 지방 공공 건설, 사회 실천 기지 건설 등 사항을 교류했습니다. 활동에 참가한 사생들은 또 영안진 영리사회구역과 사완자촌에 진입해 주민들과 촌기업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생활, 기업의 생산 상황을 요해하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사완자 탄교 역사 유적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근대 변강 항전 이야기를 경청하며 국경의 역사 변천을 깊이 요해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는 날씨 변화에 주의하십시오.

기온은 29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9도. 경신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9도. 반석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30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30도. 영안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9도. 밀강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9도. 방천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9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매체가본珲春전문란입니다오늘은연변에서개방동력에너지를지속적으로방출해대외무역경제를대폭성장시키고있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珲春시공안국에서폭력배악세력제거전문투쟁심화동원포치회의를소집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올해일에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북향개방의전략적기회를틀어주고종합보시구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의여러가지정책과혜택을충분히방출해대외무역의기본판을안정시키고신흥업계를육성하며시장조치를튼튼히하고다국통로를원활히해대외무역양의질적향상과구조의지속적인최적화를추동해왔습니다아래길림위성텔레비전길림뉴스연합보도의보도를보내드리겠습니다군춘통부가다국전자